얘 너네 아까스반이 아이솔 에체 우리 다리고 준마저 26 shots 손이 받지 벨리마다 너 작마가 너 탈이 무너서래 뭐 이쁘고 당을 뵙지 장어 뭐 이렇게 숨은 작마에 그놈 벨리 다 받자 다티바이 미니도 이 미디엄 모빌로도 받자 받자 놈이 따라 캘리버가 쏠아도 받자 쏠리 기도 탈이 무너서래 뭐 에체 제 작마에 있던 손이 봉 지금 손이 봉 올라다 액돔 베리 돌돌 작마기 대신에 때백 그놈의 아로 액벌아 우몸 호이 빼나래 아까스반이 아이솔 들어봤던 조조 고질 자유 에체 제 기든 손이 봉 지금 올라키 되게 바퀴 되어라 되네 뜻이 작마 너희 무너 작마 돌비 작마 로그야라 삼몰라 লাগে 보기 তা আমি প্রথম কিন্তু আমি শুনিব নেতৃত্বের সঙ্গে মতন মন মরা আছে রাখাম।